땡수다삐낭 가사고 가상고 아로 아브리코 삭탕 세그바오나 시망 얘기 정거바 에버롯 마락니 릉아니 곡나 소나마네가 다 스쿠바지 어한 시망 딜리 스테이션 과다 스캔 바 힌디 코바랑 거 스쿠바지 니 미닛 보오 앞선 스테이션 코 잉글리시 코바랑 거 박나 소나만겐 예 스테이션 프로그램 건 시망나 스쿠바지 니 미닛 코니 와다 타잉아 얀 아카샤니 투라

나시마나 칸사마나 기트랑코 크나소나 타마나하 다조조 나시마나 브로니 마락나 기트랑코 카마탕스케야 기트랑 이야 카타치리도 남자 사와콘 조바트 켄쯤 아로카 사콘 위자쯤 예기드라니 코다 원친 크나스카나

나시면 브로니 바락니 기트랑 코키나 소나크타 마나 하루 기트랑 박사 에스마나 도스 무 차송타 기트랑 코카 마타니 소메랑 바야논 못 나하 다 치킨 콜라치니 치사바지넨 아시만 젤 스테이션 아 따빠비 페르티니 프로그램 라코크나 손 박사 치사바지니 치사바지미 치콘 앞선 스테이션 아 따빠 힌디어 잉글리시 코브랑 코 조조크나 소나크타 만겐 예나 카슈마니 투라

마음급바 미사랑어 야 비타민코라 나가 야 비타민코 자아니요 케로틴 몽급바 무엇주니코 만나 케로틴코 농성밭에 당세카 미수삼작랑오 름못급바 미테랑오 제카이 모디포 문나 대가추 문나 대에 문나 아루 미수랑오니코바 제카이 케롯네 아간게침 바 힌디어데 가자네 아간게침 아루 와서 농자 탑무랑랑 아루 고문다 문나니랑오바 만바타 타민 에 만데오 추웅자데 만도니 비그랑 르차에 르녹자와 베에노 바리랑바 옥나바동아 길라 제콘 키트니 네아간게침 아루 슈부트포 롱테랑 콩카타트나바그나 비타민 에 추웅기자 사니아라 몽송바테 무크론 느끼자 사니아 농바타 만데 몽송바테 비사랑아 비타민 에 추웅자데 무크론 카나 옥나 만나 그니가바 원 비타민 B 컴플렉스 이안에 능어 동급바 몽송급바 비타민 아라 스강급바 비타민 B1 바 타이아민 이아 비타민코 미 고미 미롱 르트크문 달 모토 차나 나캅 도치 그따 비테라모니코 몽송바테 만나 암나 아그리 미롱코 급복게 수오데 바 아그리 미롱코 속나스캉 수샹오데 타이아민 비타민 금마아 야타는 비타민 동자오데 만데 베리베리 몽급바 사니코 만나마 야 베리베리 사니코라 인도네시아오 암미 만칭하 야 사운 만데 넓어송아 아루동 식사카 카스니 카스니 차나랑나 식자와 아루 차앗금은 보스주바 오코 남미 호정 가자나바동아 카스니 카스니 만데니 마스랑 부그리로롱아 아루 자아자크랑 침무테 사니코 만나 그니가바 원 비타민 2 바 라이보플라빈 코 듀트 도치 나캅 달 타세크바

나시만 크리스토퍼 사만의 기트랑콕 나선학때만에 하 다저전 나시만의 제미의 마락니 기트랑콕가 마땅스캥야 기트랑잉야 아츠가송 앙니투라 아르름나포 녹탕고 이 기트랑콕에다 원천 크랑스카나

0: 연습장도 돌아 가서 난리 가이 잡아먹어.
1: 나바이언 닦으러 잔이 왕이 나가는 남자와 나를 지급받 잔이 왕 거기 눈통을 선언 줄까?
0: 나도 남의 그 맛이야. 아니 그 자나 스카랑 거 자나 만나도 빡 다가 자이긴다. 아니 짱이 자나 스카랑 거 주소가 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안봐 나 잡힐 때는 자마는 나 사주고대 나이 비엔이 남부리는 상관이여봐 그땐 지급받 아로 다리 남토 또바 잔이 왕토 왔도하 나이 비엔이 남부리는 남마 자아니 내수 상자가랑 그지 자고하
0: 야구 그미시너비 어풋 세프티 메갈라 신호니기타 우였도와
2: पापा की जमा पूंजी उनकी सीख
3: और हमेशा हमारी फिक्र करना वैसे उनकी जमा पूंजी बैंक में भी है
2: पर क्लेम करना मुश्किल होगा
3: अब और भी आसान हो गया है बैंक की वेबसाइट या ब्रांच में जाओ क्लेम फॉर्म भरो डॉक्यूमेंट्स जमा करो 15 दिनों में सेटलमेंट पाओ और नॉमिनेशन से क्लेम सेटलमेंट बने और भी आसान
4: आरबीआई कहता है
3: यादगार बनिए सतर्क रहिए
1: 매번 느끼는가? 무지방이 전기 동안이요 무슨 대화기 보다고 하는 분은 대화기 보내고 하는 거야. 무더운 태가 동안이요 어쩌비야? 아우 중도 아우 남미 매번 느끼는 작가 급발하고 모르는 스카 아우 자만요. 사분 시작 수준으로. 근데 보통 소매 취나 아무리 멈추 급한 와서 되는 아우 사분 한국일도.
5: 아 당구롱 달래 아우 동 도와드는 것다 매번 느끼는 작가 급발 배정 바바라랑 고 콘타비 바보 프라콘 보던 중도 아우 아그 차이라 붙도. 만디니 전기 동안이요 매체 매번 느끼는 아우랑 총못 급발 엉아. 하이 안정의 약혼이 나라에 롱탈레 아로아 송차에라나
1: 너무 급박한 불편이나 나무니 나무치나 미니그는 앞에스카랑 아니 녹동이 만들어 박사 바랍게 나가겠도
6: 야호증 많이 남기니나 National Health Mission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Government of Meghalaya 위아띠야
7: Let's listen to some stories of insurance
8: Manu really loved his bike It had clocked 50,000 kilometers and didn't have a single scratch He had taken great care of it But sadly, Swati from the next building lost control of her steering. She apologized nervously, and Manu Bhai just smiled and said, "Achha kiya, motor insurance liya. The damage will be covered."
7: In tough times, everyone says the same thing. Achha kiya, insurance liya. Visit achhakiyainsurancelia.com, an insurance awareness initiative by the General Insurance Council of India.

카스완이랑 아제 거버랑 거버거버라 데이빠와 대안케몸은 거버거버라 마스칸 거버니 카타비치랑 거버라가 칭나 프라미스터 나인데 무디니 자 안티 레디오 아간 그빠 만키 바 프로그램 타 알베시 치그니가 파하 메카메야 스텝 리벨 서비스 어토리티 웨스 가로 힐스 디스트릭트니 젠자로 나사바 NALSA 팀송코 아치쿠 숙치 아로 메디테이션 위 비도 간득바 필름 바다 메소카니 코 메소카하 메카메야 아독 담소 스니고마 니르타 치코 니고바 스킨 나니 잘 아르판 나네니 코 마츠르타 스피커 아돌 버트 노름 코 보이스 오브 더 피플 파티 니 BPP 니 에밀리 다케 마츠카하 다오 죽음 코보라 프라미스터 나렌드 모니니 자한티 레디오 아간 파라갓급바 만키 밭 프로그램 다알로 마시 치그니가 파하 야 프로그램이 스카노파 에피소드코 하자르니 치브리블 시니 야 사문 비자얀 비자야 다스 비자야 다사니 마니니오 마니니코 파라갓치 하침 아리야 만키 밭니 르차사 코나 치쳇급바 에피소드코바 바탕두문자 망마우산 파라갓타하 야 불시 지금이니 셰포 만키 밭 송고 먹고 나무 슬로니코 오네 빠랑코 메속나 아 송코 까니 비누 송도 빠랑코 쿠시옹에 바카 치나 디디나 그따 만데랑나 등탕 등탕 비아 빠랑 등탕 문자 플랫폼코 오나하 야 자 안티니 프로그램 치 프라임니스터 송니 등탕 등탕 비아 빠랑니 레카 보라 만드바 산나바니 코다카파 아 비치노 바가사크노 코르포니 르풍파니 문바 아름 탕둥탕 어떤 장사파니 않고 아로 송사마단 느끼고 나니 카모노 등탕하니 코라 바잉급바 만들어니 문 쿠시 문급바 카타랑코 자 자나파라하 메카메 스텝 레벨 서비스 어투리티 MSLSA 야니그다 NALSA 나사 바 팀송 에플룩티 아스만 인가바코 가룩 습치다리그는 방기지 바꿔 속하니코 스쿠바 사노 쟁자로 미소가하 아루야코 메가 키움 시미나 온 메디테이션 앤 커뮤니티 메디테이션 프로그램 모타리에 미소가하 야 애니메이션 바꿔 속하니코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increasing access to justice through community meditation so palchakye thariha ariyako muksoye tharyanyan songni nokti mandalani ana gona anirangko namgal katana aru masi chakrakna ani tharyanyan wa ariya garu version ko mslsa nigta

Executive Chairman Justice H.S. Thangkyu, Aro High Court Legal Service Committee ni Chairman Justice W. Dianbo, 오박해 오나하. PHC Department 이하자오, 늦은 메칼라인이 직속금은 소스니 봉화 루어 서플라이 스킨방라, 자, 아, 판만년이랑코 맞춰뒀다하. 세트마 가정은이 보육듣고, 락, 봉화, 본소피스니나 아플레이송니, 녹디만 녹당하오나, 방스널 탭 커넥션코 라바하, 이안, 금액 녹당하오니 주금액 소챗비 파션 오나. 나 카스퍼니 실로 아체 코브라 야마니니랑 잔지반 미신니 누구 송니 문대랑 니 닥터라니 아루 친코 용탈라타니 비둥음이 소카 잔지반 자 알판 비와스코 웨스트 젠티 힐스니 레스카인 블록니 누구 동급바 민 쿠탕 민 쿵 고멘 엘피 스쿨로 마니하 야 프로그램코 송챗 할갈 잘 감니 누구 방스나 하우스홀 탭 커넥션 고 마하 네 미소가 솔카이니 있다 약 함니 주소가니 아라 남대의 박하니 아루 니록 산디아니 아루 탈을 받치 고 방난 온난이 비디오사 방착가 메칼라야 분리스러나 JN 스타디움 실로호 야자니 봉화타리코 마니나 목소우파 프레시덴스 칼라 프레젠디션 시로미니코 델라만기작바 아셀랑이 그만 돈토합치하 메칼라야 분리스니 있다 제랑콘 이야 많이 오는 많이 아니 오는 아까마다 전부랑 금목난 이야 돈토마타니 문방했다하 이야 많이 아니고 그딸 잘 그딸 이야 많이 아니고 그딸 다리고 왓스카나 아닌바 자원을 받았겠느니 여쭈어하 벤 쿤 벤 칼 운뉴트 벤 칼 운뉴트 콜라치샤 불시 오급바 마우프탕 메칼라이오니 푸네 마하라스트라 오등 탐관차 그랜 미스터 인디아 하자군의 고독 대통령 지하 쿠시오의 우아망나 바라갔다하 우아리바인급바 불신이 아구스차오 필리핀소 등 탐붕탕 수산이랑 고박을 안쿠겐 우아십니 카메오니 탁겐바 그딸자 쿠디나 잔치하 아로 모델링이나 기습고 나가니 이등오 늑바하 와 석사 샌 안티니스 콜레지니 이브등시부 보행급바 잡도 마침 와 과티 에어포트나 속바헌 도버스농 마우프탕니 멤버랑 우코 남급바스카니가 막사 람착수하 노르치농 엠밀리 아델밭 농름바 보이스 오프 피플 파티 VBP니 바카 농크리마니 와 당하다니코 나 아르부시 타마 우니 사스펜 오하니코 와가니군 우코 냠그리 아갈하 니와 아가나 아로 하자기니 고급챗 엘렉시나스칸 KHMAM 도루나라 리바크 치나 오카마타하 니와 미디어 바라마타하 UDP MLA 삭챗고 BGP 도로다 연마파하니군 만드랑바 등탕 오하니코 마스킹하 니와 아가나하 유니온 홈미니스터 아미차 나코틱 트래피킹 오등급바 브릿싱코 타키오니 리포테이션 가이름바니금은 에젠시랑코 마텔랍스카 스카우 미디어 아웃세니르다 홈미니스터라나 싱아 나갑 빌트문급바 타키 시디즌코 마나하침 아루와 아프가니스탄이니 인디아우나 히로인바 다가바 사망코 사플라이카급바 만병하침 우코 다우디 르메는 파토코도나하 홈인스라가나 야솔카리니다 하자기니 고국스쿠 디셈바나 스칸 사칸티 나코틱 카르텔 자칸바랑 고금마트나 목소야 몽스토인 MCH 호스피탈로 스탑 너스랑코 라키니 비두모 니암랑코 자락자니 이름은 원흥이 칸랑코 암산디마다 암산디부와 돈코 송요도나하 Executive Magistrate Aru Superintendent of Police SP West Khasi Hills ni Dolbini Member Baksa Tangkar Ani Ba Dung Tang
nitar bancha khasha tani ni man aro dry thangkha da ra ni man am san dinga interview nas khang ba jamano je rangan ya obosta rang kho chago chim ma am san dinga s khang ko ra chak china ni parata aro sakhi ma ni rang kho october ba uni october school na spring school ba ji uni atham bri ba ji uni bisepo room number rachasa chep unari hangi Nostoino report ko ba kura chakani ko na mangen. Sakhi nung upa bimu ang ko mamu samu ba para kachwa ni wamang kura chakani ko na. Dami ko ba yung san platang sa sakan di kan matela